모임의 깨깨카이 러블레이 깨깨카이 워타카완레라 카를라 마테우스 Rádio Província Cabo Delgado, 22 horas e 54 minutos.